0: Nyam Sengen, Lanji Tsangma Shenata Che, Tupten Tishi Si, Tsamdi, Tishi Dele Nye Shudu. Deshi Chilo Nidong, Kalikro Lok, Chini Jebak, Tarik, Kalinis, Purijalo, Nidong, Yanin Kene Chiksum, Rabne, Meta Lok, Puridawu Dumbak, Tsis Chibli, Reze Prupu Yimbur. Lenganda, Manpilirim, Godnap, Namdalirim Chikotudur, Deshi Uzlirima, Kishi tupten gendun si doji jebak teshi mar manjit ka gyur ya shusu tangsan mechik mar mudri ya sanasa.
1: Matakchi, mingang la nye, mingang pa nye da ngata ngangu chi me da, chwe jit mar shakra uti, mar shi juk chi ngang su uti, nyan ngan na ye ngang su ula di rodu me da, ijin munu, mingang la nye. Duyu kundu ngang par mi juwa, pena, kish pena, ngadang nujele chimi nyabe sueba dan dungu dangling gi sueba dan chola ngesing gi sueba nyo chola ngesing gi sueba nyo wo to meno yas mingaba chuba ti da ni ngosa ba dan ba gyu la so ni ipne mi gyu da ngosa chen ti ni pe kya ba sang bu ni kya ba dan tyamba u mo do di yimbo ru ni ya da u su mo bu da ya bu da ngadang sueba nyanga ngadang nujele chimi nyabe sueba dan dungu dangling gi sueba dan chola ngesing gi sueba nyo chola ngesing gi sueba nyo wo ut mo do di ro du mu ta zu mar ti chi chi xie na rab jor pa ru du chim ba ta ba ti ni ti xin xie be sung di pa ru du chim ba ta ba gang da ti xin xie be sung ba ti sang ge chum len de pa du me ce me ba nam gi jang sung bi chi de de na pa ru du chim ba tam ba xie cha wo ni ta rab jor x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디 담바강 데비 디지시비 숨바디니다 야르페차로 상제낭시 피르기 버지베 도지 숨메다 숨보 숨모초 상제점된데 셰빠도 메바 세메바 남기냐 숨비치디니다 상제점된데 데비 상제 티시 메노 답에 상제 빠도 메바 장메바디 펩차로 놈 이당시에다 우장소노 셰르기 버지메 도지라 동방이기 도다랑 베지베 상계 빡도 매바 체 매바 대비 상계 남기장 숨비시 되니 비리에 우장 숨는 거 대나 파르도 치바 담바시자오 김제 이질 때냐 대나 니나 김제 님에 김제 이질 때냐 녀오 셔르지 파르도 치바 최지 나버다와 인녀 고소 지 김제 이지 무니 최 탐지기 나오네다 배 초도 줘봐 셔르지 담바 니나다 초도 줘봐 이메 최 마음티 소유 돔신다레 최기 풍부 제리시도 마음티 소유 넘시다 이제 냉고 배 초도 줘 라당 푸당 초도 줘봐 이제 담바 이노 지지 우김제 이제를 되냐 이모르 양 라조 디지 셰베 수베 파르도 침바 강이바 디니 파르도 침바 메바오 디지 지르시나 라조 강기세 끌링케이 케베 나이 양라다 니라남 제버 교바 디체 나라 다도 두시삼 다도 두시삼 셈제도 두시삼 소도 두시삼 강사도 두시장 마중신 나라 두시지양 메라 두시 메버교와야 마이 미치로 아 페나 사제 베나샤 자리야 다우주 파르치 바담바치 인고서 줌진 거진딕 톡다 가나시 냠용디라 니나 디지제시나니 라조 페나 라조르니 마르소야 페모도 디샤야 끌링게 제부니나 다 데노고 자가르네가이나 톨 우리사 니 니메치 임브르니데메 다 나가이나 우치 끌링가 니 다베낭 데게가 게텐디 임브 끌링게 제부니 오지다 시티 다 낭박추가 미시노닌 딘다티 노무다 나 아쇼가 게브닌 아지칼링가 게브니 마야야 지슈달 아쇼가 게브치다 추가 규당지 낭박추가 규당지 이직토게라스메 이자보다 칼링가 게브 네이 야라다 니라남 제바 규바 디체 다 산지 좀는 대시 지금 다 미시노야야 다 꾸지가 망가마가 잘고수 이남

삼도 통해야지 통이나 강고부로 흥와 라시기 주비 고부가 쇼가 딱 개움다 딱다가 흥우메 흥우이 이제 집어 용서 의대 통해이나 얘라 장주 셈바 통해 장주 셈바 따버 장이 강 집어 용서 통해 고부로 흥이 집어 용서 통해 이모다 다 내디는가 집어 집니다 비 고부로 흥와 이나다 배움 집어 집다 내미교 상제 고방 탑중니 탑어 탑중니 이딩 규디가 개매디든다 동민이 또비 시럽지 문노비 라신이 주바진비 로시 로닝 카미야지 베지 모통오비 오버 지모용수 동네 전주세부터 오버 후원이는 라신이 주박 따와 쇼가 딱딱한 쇼가 그 요구다 로다지가 연기용어도 이물 후와 후원이는 대로입니다 이쪽 같아 개요 라신이 주박 쇼가 다 개요 신지 모통오 전주세 당간구 전주세바 이직 모비 니룩 하마거간 거다 전주세바 따와 자오 니 이치 다 동맹이 모두 먹은 하고건 마고건 자주 선반다. 양을 아주 디다디 대비임을 변화 남랑디 니마시안이 민단디미 미숙 남보나소 통화 대신도 있다 남캘 에지플랑 쇼불라 메롱 내가 미지기다 숙 남보나소 동이메다 캘렘 캠사 랑랑다 지랑 자라나 강보 동이메다 남보나보나소 동어도 강업을 만업이 지바용소 동에 자주 선반다마죠. 다 진바당 진제 오보당 진바보당 진제 유 강보 배 랑신이 마주바 하고야 에직바 진바통이나 오보를 말로이 진바입니다 오보를 말로 랑신이 주바 쇼가 마가유 다 랑신이 마주바 쇼가 되노 이지다 말로와 아니 이제 말 메데로 딱딱아 무노 이지 진바 용수 동에 자주 셈바 이메다 자주 셈바 디 오비 네루 통에 자주 셈바 따버자 오비 네루 하고간고 어제 자주 선배님 예뻐서 물으니 강업은 말로 지모 용수동에 자주 선배님 자오니 삐자야 다관음 켈디냐나 이직다 멜롱의 똥이야 직진보통은 오도 약세 똥만이기 돈다 하고야 이직배 똥만이 내루지 하고야 직배털 진보통은이나 이직업은 말로 진보통은이 자주 선배님 예뻐서 물으니 양을 아주 리기보면 리기보면 간다 슈겐남란디 di lemba dang, di zimba dang, shangwa dang, loba dang, kunjuba jeba dang, shandala geje yang namara kutumba di dani, di jin shebi, kin di jin shebi, sikdi, simji di da tanji ni, sunamji pumbu bautu meba jebar gyuru ni. Di, yang ni da daagda no utmoto rabjur, rigi buwa ni da, teba chimbi rigdan denba, ime da sangji yuk rigi ne kanko, da nga da yongzo, simji yongzo gyuga, devar kam devar shibi nyingbo na ubi, yi riki puwam, riki pumu unye da, chwe nyamla ya yukta be kalwa ning kokab nye kengu, riki pumu kanda, sudi yine, chwe ye namrang utsu doji chobak chwe so, eji lagdo lemba ning, eji loga song zimbadang, eji laga yurindu changwadang, eji da nga kakmar kloo ning, eji donda ba ji kun chubar jeba ding, eji da, eji donda ji de ci ning donda ba shanda la, Semje shema nangla jik cidun kya tembu ya kya chiri yangda ba rabdu tuyamba pe ci geba tunda geba ya pta geba ya ma rabdu tuyamba dida ni ijik da dijin shepa nangsi ijik da sangye nangsi kendumbur ni da umgi ngonde tangne doji shepak chuk tunda ji minangshe namda diya ya shedduru ni ya ijik sangye si tuki ngonshin si jik kendumbur ni ishi ki jen si sidumbur ni dijin shepi sik ni Semje dita tamje ni suanam ki pumbu bado meba kyebar gyuru ni umoto chwe tol ti shatte yu yina toshi choba cik tonda ba ji tra kyeba ya namda di shatte yu yina eji shatgan ni bur nyangan yongzo semje dita tamje nyangan ni shatgan semje dita tamje ni suanam ki pumbu bado meba kyebar gyuru ni suanam bado meba di eji sakte yu muru ni kyeba bado meba di sakte yu muru ni da yang rabjo kyeba bime kanshi ngadu duji se lu gangye lungi jemanyi yongso tongla chiyegi duidang chiri duji se yang lu gangye lungi jemanyi yongso tongde namdang ditabu keba chewa tatu pumda dumar lu yongso tongwa we gangye chuge namdang di tuyene mibona dini shidele sonam chiye mangdo changmeba bakdo meba kena gangye yige dine lembada zimbada changwada lobada kunchuba jebada shenala gyacheba gyache rabdo tuyoba tachik me yang rajur nye de dochu yoku jingbe payu nimbur rajur kyeba mpubuzi yina da mpubuzi yina da kanshi nale nye ne ya lang ya ngadu duji se nale ngoto tiga lu kanji lungi jema nyi yongsu tong la nye da lup pe chu gangak nyeng

lanje na se data tshi pe mo senyoro tshi pe mening lobsan ni senyoro ten duk sam sa nang bur lanje na udya kwa deshik tun tek lerim ten duk sam si dos medium me pillars ge jilen ne kaliti mitra ge din ke blin jinis ka lanje na shal uz lerim so long ching ga tawang shudum bur lanje cha ma nabdik chu je grow oni da lerim sira ji go dur lanje na ozo na na sira na ga disa na sa 현재는 도망가는 남자들한테 군복수를 주로 쓰라디서 나서 도망군바 로달 다우든박 시시두구돌 남남성지 고즈 나동불 신단에 기획하시득시오지 겹지 개왕삼동진 부치 장술 도망군바 폐비약스 둔북 라멘나줄 끝이 나육지림 두단 기유리 된약스 다닝 럼림성치 노골 다우든박 세스칠링돌 고두야 블랑네

게 바제 나무소 사회 바제 인소소 비베 자사 교소지 오마호 베자구로 베마시디 구예 오사 동베제 게베를 리장야지 윤베 구베 장야제 정세 체제 길라

진예 금내 전배지 디소보예 전배래 매도비마군야기 중일자조디제조 디단디니조도 기조수사주보소 차예도제제보나 윤배리제사마다 라다디제낭도담 칸도담제담라다 이담서제무로니

성의 바지에 이르소서. 입에 자사교소지 오마홍 배사부로 배마세리 담마 당계 발다도 담마 중에 담나다 부여가래 나도도 강가심에 담나다 담세나고 길로도 탈라여 담나다 예보리에 방공도 나시 담제 담나다 지뢰하대 담제게 날래 속에 님보 나래 단바 숨어지 나래 단도 기마지 도다

가는지 미래하기로 했는지 주법이 좋은지 두다 조조도 보지 도제라라지니 세외라서 남나로 모베라랑으로서 니외라서 바지서 지혜바지 지루서

바제서 지혜 바제 진호서 나게 바제 나노서 삼회 바제 인소서 구비 자사의 교소지 옴 아홈 베자구로 베마시디 옴 아홈 베자구로 베마시디

지니에노 두성상에 불호리 모제 무로구나 대화진보시 바제보서디도라보서서와딥서지니에남도서 신하상회바제시바당 삼바동예조화진예노 두성상에 불호리 모제 무로구나 대화진보시